미 머고 약템 지남심 쇼커 챔피언십 험 그리고 파그 거르거 머르로 약렌 지베리크네 험나 칩 미니스터리 을루 이스 아곰 험 잡컨 짓타 포코네마 오케 스테트로 켈라돌라가 폴로 이리거 멩거 나네 유쿠야라 거르 험 알아야 더베 레지멘지 쿠남 아고 로카 아곰 아므르 험 잡파 멘파라 나르 칸도 레드 쿠라소 도르체 칸도 배드민턴 아카데믹 멘남 험 무투 모두코브 상게라덴 스포츠 Academic Talk Law, Nugapel Law, Chemni Hajar, Gola, Chimrukun, Square Mitar, Kodaham, Yiviaka, Kalenjip Kumaham, Zapata Kubaham, Tok, Kasurungan Shipuya, Havo.